0: 呢啲咪春桃？
1: 系啊，少爷。
0: 春桃，阿少奶而家喺边住？你哋快啲同我讲明原委。
1: 少奶系你嘅，点解恨到我啲丫鬟咁滑稽？
0: 系阿春桃，我已经都无限伤心，好心你就唔好将我嚟啦。
1: 唔知系你伤心咩？点？我连阿少奶。
0: 你快点同我讲明原委。